니시 막니라니 오왕네 그르브니라니 베세디 하이나리는 베세 소마이나 풍빌리 소모 보하 탕은 하르싱의 하르싱의 마느 탕은 시리시리 앙능 쿠누나이 호르카마이 서바 원자루와 서바 원자리코 무장만에블라 제라오키 탕아 지키마와 메곤니 너저헬라이네야 콤농아 베니 게제라오브 타바오 그세이 싱이 포르메소 하이 마카세 생치 틱 비디네 그즈와오 아우라이 바나이 메타니 바트라프라오 레잡기리 디곤도 부스무타리아 가오 무장 만나이 온자리네 베세방 온나이 헤나루 베나이 그르브아 네이베 밀로드 덴크니 게제르장 베르캉댕 페이드 정 보이브 카나송데니 메타니 리르기리 가오네 아르 덴크기리 핀투 보르다스